아, 니가 막간에 작가. 아, 니가 예. 아, 니가 막간에 작가. 아, 니가 예가 작가. 아, 누구 마션도 알랭가 시워 때문에 긴칸 가봤다 간다 오신도 했다. 당이 끼메 까마리 키시샤. 민부샤게 당이 깨시 오메게 카야메 까시 샤테딩 거 같아. 이때미 조금도 했다. 말까세 바야 당게 세 끝마게 칙하고 간다 이게 샤 트라디시다 토 트라디시 트위터 크니 주알랭가 주아쿠라 팀 안데비 템브라 트라디션 돼양 고디 맞다 크니 고 맞다 고디 맞다 야 와쿠루트 예샤데베 당기